0: 아고 오버운데 미스코 왔다르지 눈도 안 만나 아니 원하는 거야 멋있어
1: Non 27 francs de l'or.
2: C'est d'appel.
1: Compte le compte le compte de l'or.
2: C'est d'appel.
0: Il dit la guitare.

아, 이승아 있다, 따밤. 아이, 치치치치치, 붐붐붐, 건강, 아이, 건강하지만, 건강, 건강하지만, 건강, 건강하지만, 치치치치치, 붐붐붐, 건강하지, 건강하지만, 건강, 건강하지, 건강하지, 아이, 치치치치치, 붐붐붐.

주는 돌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